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7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재차 공격에 나선다면 지원하는 이란도 포함해 공격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예멘의 반정부 세력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파는 23일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SNS에서 후티파는 이란의 앞잡이이고 대리 세력이므로 그들이 재차 공격한다면 미국은 이란의 책임을 지울 것이라며 후티파가 재차 공격에 나선다면 이란과 후티파 쌍방을 공격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례 없을 정도로 대규모이고 결단이 임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란 측은 협상을 원하지만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들은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0: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NHK 단독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고 무효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란을 처벌할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 방문 중인 필리핀에서 NHK 단독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일본 언론 단독 취재에 응한 것은 지난해 1월 국무장관에 취임한 후 처음입니다. 취재에서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고 무효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는 세계를 인질로 잡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대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란을 처벌할 생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점점 커질 것이라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그들과의 대화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의 체결 방법을 모르거나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란 측 대응에 불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홍해에서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루비오 장관은 후티파가 여러 면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지적한 뒤 이란은 후티파를 이 분쟁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냈다.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한 이란의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티파가 정신을 차려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후티파를 견제했습니다.
1: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이 발표돼 중국과 필리핀 등이 대립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분쟁을 막기 위한 행동규범에 관한 협상의 연내 타결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유권을 다투는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깊어져 지난 21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23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직접적인 검역은 피하면서도 중국을 의식해 일부 외무장관이 남중국해의 매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아세안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분쟁을 막기 위한 행동규범에 관한 협상의 연내 타결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의장국인 필리핀의 라사로 외무장관은 회견에서 행동규범은 연내 타결을 추진할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나타내 정치적 의사가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에서는 미얀마 정세에 대해 내전 상태와 인도적 위기의 지속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미얀마 측과 합의한 폭력의 즉각 중단 등 5개 항목의 이행 상황을 검증해 11월 정상회의에 재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아프리카 중부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당국은 감염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지난 5월 이후 북동부 이투리주를 중심으로 에볼라 감염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22일 국내 감염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염 확진자는 2,53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33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이투리주로 864명, 이어 인접해 있는 북기부주에서 152명 등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과거에도 에볼라가 유행한 바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과 관련해 유효한 백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16일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유행했을 때는 감염자가 2,000명에 달하기까지 10개월 이상 걸렸다며 방시를 웃도는 속도로 감염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자금 면 등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 1972년 이스라엘 공항에서 총을 난사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국제 수배됐던 일본 적군 멤버 오카모토 고조 용의자가 망명지 레바논에서 사망했다고 과격파 조직 PFLP,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이 발표했습니다. 78세였습니다. 오카모토 용의자는 가고시마 대학 재학 중에 전공투 운동에 투신한 후 시게노부 후사코 전 최고관부 등이 시작한 일본 적군의 멤버가 됐습니다. 1972년 5월 30일 이스라엘의 테라비브 근교 국제공항에서 다른 두 명과 함께 자동소총을 난사해 24명이 숨지고 7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5년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무장그룹과 이스라엘 정부의 포로교환의 일환으로 석방돼 인접국인 레바논에서 망명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적군과의 공동투쟁 등으로 알려진 과격파 조직 PFLP,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은 오카모토 용의자가 망명지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교회에서 23일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8세였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방문 중인 필리핀에서 23일 낮 영국의 버넘 정부에서 새로 취임한 밀리밴드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이 이령 양국은 전례 없이 긴밀하고 견고한 관계에 있어 신정부와도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하자 밀리밴드 외무장관도 이령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양 외상은 유럽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한 다음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 계획을 비롯해 안보와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한국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3일 재작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니이가타현의 사도섬의 금산의 보전 상황에 대해 심의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본 정부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해 현지의 전시와 설명을 개선하고 모든 시기를 통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권고한다는 등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사도섬의 금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일한 장소라며 반발한 경위가 있어 일본 정부는 사도시의 조선반도 출신자의 역사와 노동 상황에 관한 전시를 설치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0: 안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편의점은
1: 콤비니, 콤비니
0: 라고 합니다. 안은
1: 나카,
0: 나카이죠. 자, 말해 보세요.
2: 콤비니노 나카니 이마스. 콤비니노 나카니 이마스.
0: 이번에는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센터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포메이션 센터는 영어의 인포메이션 센터를 줄여서
1: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0: 옆은
1: 요코, 요코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인포메이션의 옆에 います. 인포메이션의 옆에 いま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전화로 가이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와카리마시타.
1: 와카리마시타.
0: 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말한 것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5: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와카리마시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どこにいるの?
4: 時計台の中にいます。
6: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4: わかりました。
7: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8: ごめん、遅くなって。
9: 하루상의지혜袋.
5: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5: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0: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 차나 주스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 같은 것도 팔고요.
5: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0: 네. 또 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5: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